0: 깜빡 갔다 오노.
1: 베이브.
0: 지금 봐.
2: 셰프 레그스 몰로 왜 안 따빠가?
0: 아, 오케이. 아, 오빠나
1: 베이브. 나가 내 맘 보고 있는 거다.
2: 이거 베이브. Ah, enjoy pa ko.
1: Dali na, mapuli na kita. Umog ka na, oh. Dali na, please.
2: Please. I'm still enjoying pa. Wait a minute, okay? Lower. Lower.